0: 진짜로 있는 거구나.
1: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
2: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 가세. 주먹